0: 왜 꺼져가? 왜? 뭐하냐 해야 되지? 나 너가 전화를 해. 빨리 이겨봐. 괜찮아요. 엄마 이겨만 맞춰. 나 너가 전화를 해. 꽉! 똑같이.
1: 아, 엄마가 지금 전화를 해. 내가 부모 맛이 뭐?

0: 꺼낸 댕기.
1: 뭐 새 댕기나?
0: 어? 뚫어난 테네. 똑같이 하고 와.
2: 난 많이 우어 발랑 기 뜻이야.
0: 딱히 하와 니 뭐라 댕기다 데.
2: 아, 예. 아, 예라. 딱히는 다르 시 뚫을 리야 데.
0: 이 뚫어나 다 딱히 댕기.
3: 요런 건데 이 뚫려.
0: 아, 요라. 나 다리 바탕, 니 바탕. 까빠.